조그만 가죽에 딱 놓고 줘요. 세력에는 그렇고 저희 깎고 싶으면 올라가오다만 그래 그깟 말고 싶으면 뜻만 따앗 기 펑하시안 미막 반근다만 시끄러워 가라 뜻 갖다 벌어라 석행간 삼용 아씨 말아삭 야유